말이미다 이봉마랑 밤바다 싱우망라이 쇼홍구홍부망아나 말인 쿤다리따라 뽀하르메뜸 나 아존에 이놈 싱공이 아까 이바이나 이빨라이 오이바 이불라이 오이바 싱남망람 세트기 홍는 세네렘보 바탕국 세네렘마나 고로이 바기 샵담 외래바 마니 바기 샵담 외래바 예능이 바이바세 잉네 고로이 바기 샵담이 타르바마 뿡마이나 마리 마기 샵담 외래바니나 디리야가 호루루야가 끌이려나 말이미 딸봉 말은 뻔히 시등 아이고 기인당은 보다 나 풀둘 밤질랑 나 밤랭용 차로 세이버 빼나이 타르밤일가 싱울라이 총코링기 이놈 싱구야 그 일부딩 말이미 딸병아지 군정을 벌레 샤오나 벌룽 아이나 벌야이 편안해 벌잖아 이 빨라이는 셀람에 이 불라이는 셀람에 묵가 허이잖아 광일분의 샤까야나 이 빠이 부길 망람 세분인 생애가 빼나기면 코나 리리에 전에 이놈 신공 깨를 뽑으는

나하롤기 콘젤 산독적인이 노미당 북니판 마카이 나스기 나하롤기 콘젤다 탐저리 마탐기 이파 나스기 랭슨 비가다와 닥터 포츠앙범 조서원트 싱 애소시에이트 프로페서 임팔 콜레지 임팔 타우럼 난톡 비가다와 라훌 히당 아마디 랭젠비 북마판 마카이 코이나 차투나 이셰이 칸바 타한저가니 타우럼 난톡 비가다와 로이퉁범 렌제나 암숭 라이스럼 비모 타우럼 부톡비 농통범 로마 나스니 미당 북

자, 타자리바 타우론 파랭 쓰기 뉴미다 한풍따로 메니님프 콩강이 타우론다 따한자그니 군자승기 와항기 빠콤 나스기 빠콤 비게다바 도프터 레이탐 나바첸드라 타우론 란톡 비게다바 유나 미에메치누 타우론 부톡바 라이첸드 징탐 나스니미당 뿡니판 따한자그니 라디오 릴라 수리 고빈다 니루폰 아한바사루 릴라 사나 비게다바 Mona Lisa Art and Cultural Association ge lila kangbu Numidang pung mapan makhai tahan jagani koina chatun isei khanba Thauram lanthopigadaba loitungbam ranjana amade live stream bimu Thauram puthopi nongthongbam Roma

0: 오직 디낭시에 맛반 보통 흔인데 미인 또 흔인데
1: 까리기야
0: 응? 능부 빰바 능시베 미지 마싱 행가 능드라바
1: 지대기 디 톱제가 루어리니
0: 하... 제 리싱 뭐하도 장와 아미 흔기베니 지티 임수 요분
1: 얌 농아이 자리에 따모
0: 그땐 가비오라 나 인장나 비
1: 아두디 얌 바보기 와니
0: 아두 스웨이더 호텔 레스토랑은 뭐든 하여튼 퍼무시라
1: 아두디 노모 파세나 파마세 나시디 티엥니예
0: 예이다 예
1: 카리카리 레비게 하이 노타모
0: 스와기 토이비싱 시데기 야팡 헤레제르게 아 이네게 무카나시에 마타드케야노

0: Hello, hello.
1: Hello，뭐? 被下腰的大蒙子都比着。
0: 덤비 덤비. 아이 도 저렇게. 하나 그러면 아이는 사 이거는 옷 굳은 짓좀 젤리냐. 그 당시 속터리 해봐. 그 이놈이.
1: 네, 와 감노 아이티 예드네 니 담어.
0: 네 와그 뭐 어떻게 내 때다. 능 그나 너무 가리 사는 거 말이다.
1: 사디 담어. 호직 부디 네 와그노 아이리.
0: 네트워크 수능 아이디. 수많은 텔레폰다 모바일도 방법 고지역에 다 방법 시수 통로배 목 놓아야 되니 내 건데 돼. 파기는 돼. 사유 아뿡 니폰 막 해야 되기 호직 뿡 따라 다 돌아 있는 모바일 지도 넘어 이시. 비지 비지 비지 숨. 그나 그로 사는 리바리도 봐. 하.
1: 사디에 담어 아사가 딩 할땐 사내고 하이엔기 가다 가다 있을 바에는 컨너버니 아도 담어 담어디 아사다 텔레폰 아무 때도 담아래
0: 그래도 또 되나 아이 그 남자도 폰 떠오디 아이디 명언도 폰 떠오르시네 로리 왜 막막다 당할 받아봐 오피스키 거리기
1: 아도 담어 와한테 하이기
0: 그야노
1: 담어디 양 강이나
0: 배샤나트로
1: 호에
0: 아이 아이 왕 다이제게 아 할로 할로
1: 다이 담어
0: 어 능이 있는데 배샤 크라크라 하이브도 이 배샤 양 파리 와드네티 눈시 버니나 그슐레티 에 덤팡게 에드네테 바다 아이 오이 보바마디 파미 능기 컴퍼니 기 타북도 토칸니 에이나 배샤 케 아피르디 하이디 타기 배샤 케 아피르디 능 타북도 꾸야니 할로 할로
1: 다이 담어
0: 아두가 너는 또 신이 눈치 비르디 맞다 맞는수 저랍다 좀 강니 아두가 이포아니기 피부 맞는수 애니 샘니 이포아 힌두 라릭 담인드레 하여가나 마나 거리 떠봐 애나 배샤키야 방 비야바 와디두 퍼즈네 사는 니기드나
1: 아두디 담어 라이브 얌 파버기 와니
0: 멘초비 에이 왕다 하이게나
1: 하이비요
0: 마석 퍼즈비누 비디 라이브 숭티 티로 마팅 방비닝바 눅시바 듬레이니 호이 미에이브니나 마케이에마다 아와르 파수 듬레이니 섹션 드라가수 아이디 하이 드라가수 망니와이 수 듬오이
1: 다모 하이엔기 페샤도 오이는 강나르시
0: 아스 아이는 사이디 나오시 밥숙 따따다 보니 왜 그야 보기 뚱기 짠나 보야 보
1: 아두 숨어

0: 빨리 입에 양파이 아이디 입에 해디
1: 아도 지티바 그러고 텔레폰 떠야디 아이부 능시바 말이드나
0: 타박시 엄마가 엄마가 좀 따오링이 됐던 감다 봐
1: 아이원데기 명령이나 타박시랑 받으라
0: 아스
1: 아이디 명원데 텔레폰 떠봐 능고바리 사비스디기 해는 루부 타밤 들이디
0: 담오디 모닝 마망 탔다는 왕왕 봐 양파이
1: 아이부기 말았디 타모이도 파오버 좀 매드니 파리 난 아이부 능디 능시브라
0: 응, 양동시.
1: 낭기 아토파 미래이브라.
0: 응, 레이티에.
1: 레이티에.
0: 응.
1: 다제디.
0: 레이티에 담어. 가리라이 솔로기야. 담어. 시. 배차양 따라만이.
1: 낭 가나가 텔레폰 도도 와리게.
0: 아스 아두기 와네 띠바.
1: 하. 파레. 하잉 배차키야노.
0: 이승망아.
1: 아잉 가라파르타니 황치르마 셴라 예나시
0: 야로 야로 아이디 야로 고 비데 야로 고
1: 아이 도노 방데가 타홈 파리미
0: 야로 야로 강디 아이디 야로 하이리시니
1: 넘나 야로 야로 이 하이베도 얌눙시 아이 야다 방음데 아도가 넘기 노포아니도 엉데 캉나게드나 아한누기 아빠무수 아이가 바리 사나게바
0: 호이 야예 두부디다모
1: 모이 마밍디케게 고
0: 아한두네 리시 아톤 바두나 보이나
1: 리시 보이나 바바기밍디
0: 차나할
1: 너희도 너무 라오라
0: 락디 라오도 카라탑나 타타 기금세 담오 폰지 배차얌 따라마니
1: 얌무 탓닝어브라

단절이 베이스에 쓰게 로이나 품셀란 톡저바 마당아시들 로이신자리 아가스바님 펄 호직타비르시 라이릭티바하이바 마당나 스리스리 세이체이나 사리타미터기 다라니토이수바탕각다 마하프라부나 박트싱글로이나나 군티차 만디르 싱도파 디비가다바 라이스람 라다마니 하이비가다바 군드락범 바부찬싱

마약이로 능덕이 갈리지 벌로 겉비리 헤레그 크리스나기 안부 하비르리바 크리스나 거벌란 무 쿠시나비르리바 크리스나기 조론 방나나바 브리엔 거벌란 무 타모일란 게 잔나 하비르리바 시리 크리스나 자이데이나 브라보니티 아는데기 조론 무 돌라바

박담아야 한글로 인해드립니다. 아이 뭐도 내가 나 전에 놈이 마뿐이 집을 냉신 가도 우리 봐 군이 사만 디라도 지도 못 보고 생도 못 보고 잠도 못 보고 박담아야 아마 존나 날이 옛날에 서로 보려대기에 바자 가로 빠뜨자 후두자 이신 군질라임 그리시나 그리시나 빠뜨려 신내립니다. 그리시나 그리시나 다 빠르게 부그립니다. 아따 이 부모는 뿌리 염색으로 그려야 되나 그리시나 그리시나.

0: 땅 나이 전에 바지 걸어봐. 사나기 타보니까 아닌가 이거 여러 이봉호. 까락까물 하세 굿뚝 굿싸무 누가이니 이봉호네 제도 오빠가 제도 오빠가 되게 소빠가 난 소빠가. 까나기 싱아 좋아 싱아 중요 꼬이 분네 막시야 따로따나 제도 제도 여태 통난 토이도 졸리 싱아 있어야 되든 굿싸무 누가이 해. 북라 링클레 이봉호. 마타우 까네 소재리 봐 마나이 벅대식이 나가도 이봉호 따급 따라하는 링 신미래.
1: 할래 그라마에 디키타 우리.
0: 我呢也弄不了成熟路，你皮在那过一步哦。我俺我还用皮不的呢，嘛那不得行，别人比的。嘛头都长不了，不明长点的吧。没事的话，没事的不那么过。谁家个不弄那个新米个都有米过？嘛呀么一步我们来不得那个新米个都有米过。嘛这里边嘛说不得啊，那俺头一个都不能把看得长的，还那个呢，嘛头都不明长的，说不得行的。一步我那嘛那一个吃不得比的哦。我头那弄西个的过，我头那他娃要弄浪的。

0: 아, 그럼 너 혼에 거듭 니네. 나 학년에 배신호. 나 저도 뿡잉쟁이 해야겠네. 아, 또 오빠들 수. 자, 아는님 희자는 학기나 똑담 내가 더 우리.
1: 예가 다순이야야 소비에 참고 싶다오야.
0: 이놈아, 나 말을 시키 하이노. 와라고는 샤오누 제 입고 있대. 누신의 딱비라 이도. 아주 나. 레이크 먹자마야, 암도. 아이 코인 수리 놈이 시부 아이 오늘 뺨이 들어 말해 된다 마 타고 저 분명 장감 내가 수 가다 딴데 수를 먼저 수 아주 다 잠내 타와이 자오네 두다 분명 장나 마 타고 수나라 이미

0: 한국에서 넘어지 마, 이런 거니. 아도 되네. 서로, 걸어 딱 비단 비드럽디. 너 뒤에, 나 하기가 우리야. 브라, 몰라, 시니기. 마, 셀러, 시부. 걸어 좀 도끼, 얘들아.
1: 그럼 예, 서로, 뭐, 사이.
0: 걸어 딱 비드.
1: 따라가, 우리.
0: 또, 어디, 해봐.
1: 하드디야에.
0: 까부자, 소름도. 그, 우리 아브라함, 혼도 되네. 훌레실레이. 맛있노. 뭐, 타구. 나 뒤에, 이봉호나 딱 비드, 시부. 준비라, 이봐. 이봉호. 멋있어, 해마하소. 아이니까 나, 강제로 얘기해네.
1: 제까마 우리 뿌리나마 이름 까이레노이야.
0: 맞아, 소름 넣고 당, 답 이뻐이. 브라모, 까리기 강호이 되기네. 모두부터 호이브라이버. 마하소, 아이니까 나, 먹듯이인가 눈에네. 이봉호이 쪼로, 너네 졸리 생각이 되네. 뭐하는 로보도. 아이, 이 아자, 우이닝 제로래. 까다, 이 아자, 얘기해. 망각샵을 알고, 톡, 톡, 톡, 인호라, 이네. 브라모, 호기 망고.

0: 뭐 삶은 거의 뒤끝으로 내려밈도 날아가기 싱도 멋이 나와 멋이 되고 혁신도 오빠도 그럴 때 뒤에 너 웃도 나나 뒤에 뿌라 안나 오빠 둘이 눈에 내 빤 뒤끝으로 타는 뭐 되네 빤누 파도 키베자 진세는 부둥아이 멋이 나와 멋이 되고 식마야 아무도 날아가신 대라 입도 사무들 빵은 신세 그림이도
1: 예.

영생은 사업에 되고 요 희들의 있건다 마시고 또 공훈의 두종이도 미시나 담반디기 뿌림 신태이도 전부 이 부모는 남기로 내 사업에 되고 남 따비리바 미시나와 미시더비 있건다 마시기 말은 마땀내 띠는 미들기 나나 애니기디 마땅 좌이다 마또 롬제르게 망우이네바 장기도

0: 好啊，做可没哦，在哪里过年好年么？么做可没哦，在哪里过年多？看电视不看，多啥一多子？不看么？那不头脑到芝麻的不能？我屋里到底哦，还过热热闹不能？那只能不么日么？姑妈把不对那不看是？포카모노포토노토코토리모토바노에노아타이메토리토츠이노포이쿠다마프라부도이노포카오스코시에포카마리시하포카오리코토에포카마리토하오스스시카이무나포카토오리리토카이무나포카토포카오스코포카오포카츠포히카카모투조포카코투히투로호로하츠포세이즈티니소카피니스포카마하로카이티에스시노마하로두르히토타로타라츠코즈즈케즈리카이호로우슈고조이무노레호쿠아즈포카루카케스케스오메코두노부두히보아노메카와노와돈보아노에노니쿠노두레오토르드스쿠샤타스포카스보세무나아즈포카모쿠포로레호카오레오포세무나니즈포카모쿠포로레즈카오하즈포카포다즈오크리티오무티코노코노이즈호하도쿠카리토케토케츠크모투모부츠포츠크모투포레츠포츠포모파무이소사와무스조세조모프로즈오라오즈도호토즈조네스부스부탈라소페베트노리헤토공오리토리토호시소바츠포로호프라오슈고조이무나조호크조호칸다니스보와리홍크로아즈포카마리스데모보와리홍클로아즈포카마리로힐리힐리아푸즈무푸코즈호즈아즈즈무즈코즈호즈하조무노크르프라노크르키노레즈오무노즈프라노즈키노레즈레즈코토초다루후카이후포후포소루포피모크루피카이와포와빠치카루히카이리모부티아소아소코토초다루후카이후포후포소루포피모크루피카이와포와빠치카이호이초카이호토틀리모부티아소아소코토초다루후카이후포후포소루포피모크루피카이와포와빠츠코즈드케오히카이리모부티아소아소스드스아테메코노즈에토르사불레오포카포다조피티오무티코노코노로히오티즈포카마하사코부소에즈다조피티오티오포세즈자냐조로나카히조크로조코카라두소바츠포로호로호로카라미토리레호들리카이스아부리레오레오카라미토리레모들리카이스아부리레즈레즈코토쇼다루후카이후포후포소루포피모크루피카이와포와포츠코로히카이리모부티아소아소코토초다루후카이후포후포소루포피모크루피카이와포와포로히포세이조소치제도치코모우티아소 아소조 허리리 기티나 로부노 세고디 다조 크리티오 무루이 르헤리아 다조 크리티오 아조 크로메 오즈나리 고녜호 녜모 모조 크로메 오즈나리 오포토 칼리에서 시리오토 Filio mono pro tono pro zo kroka iti kondo. Kondo vumoto i kroro ko sono tadi soma prabu doi no filio su. Sutoi kocholi kio kaji ki satye sa filio su. Kata sapu iji hua musu shi liro mikrilu kono jiti lileji. Katasapo ijihoni musa adimu kopo mulo sato alichon. Ijihon amu i kodo no mikrilu no otu tuvako mahaire tisi lisama. Katasapo ijihoni muni meka shizu otupo du raso hoda. Hodapo toi kradzimu i chobuzu odu sova oda. Sidui samaha reko sisi mikrilu kosi taki tileji. Ikrushi lio adikoto nino mikrilu kosi taki tileo. Sidui samaha reko sisi mikrilu kosi taki emoha. Mahao shumaha pomi rilu chishu ehopra. Hopalo hitake mileji kajilaya sukroeji. Ajiji buno muhu marete oji mari muiso. Muiso ku kri kra tziko si oku pra heo la pra he no. Nito ko vati niku, vati ko vati niku, ho ani la ko chomo ji. Moji ti duti no ani tukre ki temo.
1: Agashwani Imphal ichi chukra hunda pungo himphe repade kore. Mau chusuvu he no ajetile chakra pi dino kalo shwe umarfa umuyo.

아가씨와 님팔 아링진 휘봉 트럭미니 트라다오거든 아주 이 단골 프로그램이 있는 정해로 라디오 나들 클랜 덤 사이콜리 멍파미 시어노

0: 공강기 타우람 따비렴리바 쿠딩막부 따람노 옥저리 구름저리 따돈수 욕비락래
1: 욕저락래 이칠리비마
0: 나젤피다 타저리 피다솜달링센시
1: 파니파니
0: 따돈 나시에시 염색에세 눈밑니
1: 으흠
0: 나시 타우람기 아로이바다 마호샤곰 군자싱나 항비락바 와항싱기 파우콤 비버기 타우람 탐저리 따돈
1: 으흠
0: 아두막부 타우람 하우도포 오이나 나세범 사나토이 제누나삭바 군웅이셰이 따미나시 마땅나 Kambanong ban anina lay hekpagi matang ni.
1: Tamina si.

0: 이탄따기와 칼나 이부더욱과 강바나비나비바라샥디부 바가짠드라이학나 타독람라가 야붕가우라샴드닝타우쿠범시나람라가 시리고빈데기세바부 마뿡파나타우저방암나바 봄나마카톡두나뿐시렌저렉라바파우보다 마시다수 마시다수와 목벤드라두나 헤이부 헤이부 마마켈렘바농낭텔헤이바 모이랑민토우기델레이저라바파우보다 아묵스웨이부 아묵스웨이부 이레이박델레이바야드나바기다막다 팟달라롱카야나 나나우부 인톡비 마음만의 까야락 한다 레이박 비유 하이는 니라라바다 비키라바기 누가 있다두나 아이기 망 누나부터 신두나 아와 꼭통나 흔두나 이마 레이박 마니 뿌르부 타독 흔두나 미레이박 데카우 레이박 아시다 사이당 할라바까 마시다 파우바 마시다 파우바 묵벤드라두나 저와의 묵밤 레드나 오이다 남탁 찌로올라마나 서르가대박이 마팜다 삐라두나 에이부 타저 흔들어볼까 이레이박부 타독두나 마탕마탕 락바다 개부징돌다 장행적기바다 시리고빈데기 끼리빠디 미나비키 어두부 어두부 마독이 오왔나 떼이나 바당가 시리 토와이 망우 하이나 떠뭉카바까 아고빈다 마시부이몽어 낭기 까람바짱이엔노
1: 아이기야 떼카오닝토우 서로가 대해바나 마나이 타락두나 꼬우비라바두부 닝토우이 까람바와팜 오이비람라바게
0: 개부징기농쇼우마탁다 굿따따빠이두나 시리고빈데기 그리빠짱잉따우제두나 어이야시부 어수막 망키바다 따르바 사키야마땅디잉락이 칸두나 가옥사로 수나 사방암할로 까리군바 세방암로이다발라이라바디 로카다 따두나 시할로 라스복 레이라가 시드라세누 레이트라가 시드라세누 타와야시 망보다 꽈무벌레이 때 하이나 카우사키바

0: 민통 라세소 송어대 버기야 턱내 하행 농핵 난버가 라더스타는 락라가 엉어우 사무 파버기 꿈마였세 행비올라오 누비 양앙 한 각대는 행비오 마이저바기 닝터우 바이가산다니 아이번 닝터우와시나 데카오기 양어우 사무 야이 사무 파가니 마코타 쿠라이 아마타 야우드나 앙어우 사무 파비기 꿈마였세 행비라라오 도우 데카오 퍼자 뿜나먹도우 마이저바기 모양 닝터우 켈레마나 라스 비도히니 아이나 강을라이 앙어우 사무 야이 상아 탱라바다 마토아이 망바 톨라바디 마이타이 닝토우 사신나바 라스 비도히니 아이나 강비오 가리굼바 앙어우 사무 야이사부 파기방 암바 톨라바디 마이트바키 닝토우 바이게산다니 아이나 강비오 톡톡톡
1: 시리로 시리죽다 라스 라디에소 데카오 닝토우 사르그데 앙어우 사무 야이셔 파브기 누가이르바 꿈의 이행과 사나 공행락래
2: 공행락래 공행락래
1: 데카오 프라자 푸나먹 데카오 앙어우 사무 야이셔 파브기 하이리바 마이트라바키 닝타우 바이가 찬드라 사나 공도의 훌락래
2: 훌락래 훌락래
3: 마폭 티나 덤비람 라바 바가 쩐라이 학나 이레이박 이름 덤부꼰 비리바 하데이부 더욱 박흥바 하데이부 더욱 탕진 꼬이린 라이 징카이 마름 카이부꼰 비리바 이부 더욱 마르진 카마이름 카이부꼰 비리바 하데이부더우 왕뿌렐 카나짜우바 거우브루 마이케이붕악비리바 요이마나이 군다 아한바 이부더우 거우브루 마이케이마리 숭타이니 팔막

0: 미름 렌나 시다기 구름자리 또 라바붕 악비요 아 크리스나
1: 라이 라이 내가 오게 엉엉고 사무야 이 사파가니 아이 내가 마키닝 통 뭐이가 짠갈락래
2: 라이
3: 하복 방모 오래 빛이 마키닝 통 내가 썰다 시부 그럼 뭐 라이드 사파 미 오래 불어 예 미 뭐 카이 빛 라이드 라이
4: 내가 매주 바뀌는 타워시고 그럼 나의 고객이 있는 타워 설거리 해보라 민웅 취약들은 뭐다 올리면서
1: 올리면서 올리면서 올리면서 올리면서 다 돌아 응어하고 성우야 이 차아저
0: 다 돌아
1: 말아 스페이가 짠드라나 안 하고 사무 파드레

0: 아이기야.
1: 고 비샨드라.
0: 아이기야.
1: 나하 요락라브라.
0: 아이기야.
1: 권웅기 빠트라먼트리 방금 마토우나 코이메야 마시 핵 요락드리바마카이 나르바마뿡 이파파드바금
0: 아이기야.
1: 하유반딧 레이바 프라자기 마파 아와부 마이티바 비드나 라스 복차이 하이드나슈 북닝와 클라시 레이타드바금
0: 아이기야.
1: 까리굼바 아마 이왓왓 보금
0: 아이기야. 레이박 프라자기 까리 도둑바 레이띠나 아이기야. 마팜 코딩 까이첸 뿜나막 누가이 아이펴바기 마파옥다나 아리빠 레이띠나 따제이도 아이기야.
1: 반디
0: 아이기야나 빤바 레이박 낙바 마호사기 마호사 사홍아 홍이 마라 딱나 잉나 빤제방암제리 아이기야.
2: 아이기야.
0: 우마싱
1: 우마싱
2: 아이기야.
1: 거이더우래 히 나학부 가나나 락스 쿠둠쩐 마야오구라
2: 아이기야. 나나이 가나나수 락스 쿠둠쩐데
1: 아두가 까리기노 마이통이 농농아 있다나 남이따나 삐라 찌엘리바디 낭나 하이닝바도 마약시행나 하여
2: 아이기야. 나나이 아이나 낙두나 레이저리바 본 아두기 마야다 Matik magul lay kraba, yang bagi penai draba, angang nupa masa amak.
1: Angang nupa masa.
2: Buon adugi maya dalai bi, hangu bi amana. Nukti numit kodingi, zak porak tu na hek hek bisa.
1: Kari hai.
2: Angang adu zak tabatare hai dina, ining thoda pau si matang.
1: Masing.
2: Aye.
1: Pau adu bu. Aina paling ayah si mak dadi, zat bi zat kai de badu di, tahuning de da.
2: Aye.
1: Pare. 우마, 이거 학술, 방누비도 뿌려.

0: 오자부의 크기 다 고딩기 담저리 바 맞담기 이바 화리바 더럼지다 아마디 아카즈바 임팔리 스튜디오다 따라함 녹지리
1: 다그쪼리 라울부
0: 오자이 코이 동안 동안 바 더독게 아무토이 아두부 로이넷 권신두는 내내부딩 감자더분이나 아이 코이 컴피티티브 엑잠다 카라 마욘 비제라가 담저리 바 더럼시기 아한들 로코체닝이 바 히럼시 러시안 오일 임포트시 한덕 인디아다 강인 헹갈락바 아두가 유에스기 시에르신 따락바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na phung ba da ta amagi mutung inna West Asia crisis asigi cherak sida April tha da oil bill leib se US da 2.9% na phung e aduga volume de na 3.8% na phung e aduga Russia da la akanda na mu 37.7% bill da aduga volume de na 34.3 haina sumaina thengne je masigi development je wajag mi eng da kamain tham bibi
1: Raul, energy of the Diadamina. Oji, Aquina, renewable energy, the Mayon Unchina, Honor Kashua.
0: Hoi.
1: Kogi Hani, Shinarimba, fossil fuel energy source. Masima di, Kojibo, Tadopangamri, Paxan, and Tripum machinery.
0: Hoi.
1: Masitrapa, Yengati, Kuin, the other lecture with that. India Masasi, Miyamanina, Dakayam labor.
0: Hoi.
1: Generally, Indagi, Magimatoktava, Sigi, some of the Murfumaga. 85% lom city koi adum ayamba import tor lak pani
0: hoi
1: ahamba 2022 gi mamang se masida chak pale ram se koi middle eastern suppliers
0: hoi
1: iraq kumba adegi saudi arabia kumba koi gi source ayamba la me of course america de shu baseline wen ma gi lobum thopa adum lor me adedi lebak tiba thodo hai bata re february da 2022 gi ukraine ga russia ga lan lakhi bse
0: hoi
1: scenario ma change to re masida european countries ada western countries sing in white the lady russia ma tak ta sanction thamjale totally direct ukraine support to bugi mong na trugasu indirectly russia the pressure pe bo na economical pressure pe bo re russia di thau di present thok le ba ni russia di thau le bi ne ba le ta ma gi mamal si mana discount pe gi on thu pa ho re masi khudong sa ba si india na lor pone masina maram mor ga india gi total market si gi 30% yong le khalak pone
0: hoi
1: ah sini da da pesha so jer pa shinama mukthore isna 2020 ga 5 se si da america sina